안녕하세요. 이찬 진나. 재미 여러 가 거울이나 좀을 담는 메뉴에 버털버털. 영원히 어쩌면 담매는 빙수 메뉴는 차가운 좀타 빙수 좀 떠갈 바에 그라이난 여러분 저기 빙수 좀 꺼내 카 빙수 빙수 빙수 빙수